0: 이리로 빨리 가야지.
1: 나 우리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 빨리 가야지.
0: 다음.
3: 이번 대로 마이.
1: 마이.
2: 아슬이나.
3: 저런 마이. 저런
1: 마이.
3: 한번더
1: 일단
3: 그래
1: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